0: 뜨거운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끝이 않아 my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운 이유인지
1: Vino i posso. Ti stai lì uscì mi spomini. Mi smo Salomon.